0: 나 모네로 수댄데
1: 이수부로 베러수 분둘레가 마이키 바르보티 베러수 분둘레자바이
0: 부라니 마이키 레카티 베러누토 두루로자 마이키 예자리 베러누토
1: 테바르 파이 반다반은 자리베 분둘레자 됐는데 테바르 게네 아사르누 두카보 분둘레카 됐는데
0: 베리누 구름아까
1: 거리조 수바이 분둘레카 됐네 벨라조 수바이 분둘레카 됐네
0: 아사르누 두카 그때그로 빙이르두 반다보누 조리 포세이그로 빙이르두
1: 마이노디누 빙이 어여이다 어여 빙이 마이노바루 빙이 길길다 이로 빙이
0: 어여이다 빙이나로 문두리 바셀롱 길길다 빙이나로 문두리 바셀롱
1: 어여이다 핑기수 아이시투 네모
0: 길길다
1: 핑기수 아이부코 라게이구
0: 에베리누쿠나카 수수남누르투 에베리누쿠루나카 라가노 파레르투
1: 문두여자 됨나 도넨레 도니넨 문두여가 됨